나 가만 나 이때 동호 기대 아담이래 제로 마이 안나 제로 가도 안나 기아로 모아 하유에 들게 파워로 안나 타고 와야 아담이 파워로 파이들이 기아 말 대만 기아 말 대우 히트리 파이 마이라